0: 한다고 지금.
1: 건나야츠니 타이스테 손나 하즈가 나이. 정신적으로도 요동시나케레바 나라나이. 하나시테 야레.
2: 아이. 기관총. その人は危険なんだけど。
1: 大丈夫。俺言った通りにしろ。おい。椅子持ってこい。
2: はっ。